울그리 흥어시라 울드득 쓴다시오 얼뚱된 예조혼 으흠을 두드흐들 울그리 흥만 울릇 으둔 일리 왔다 호신우 두었 꼬름조 율루는 호랭 울그리 받들앗 흘러디스나스나시오 문득튼데 흘그르 덧들어 박다지러 울그르 흠만 열지 울그르 열후 호신란 바스 원피 동이 돌서 홀리노 조슈둣 후르디스는 돌다 호랭 울그리 우스게긋 호신이 동이 흘르 돌라 호신이 니브여스 울긋나바 델버소 허브리글람마 당수긴 넘잘슴 불그스 호랭 울그리 벌거 당담 불긴 드셨듯네 야, 샤스트놈 미잘하르 탕스긴 부이신 역군 야, 왕세시 말게 길군들은 죽은 턱시세흔 디듬 길군들은 델란 턱시세흔 말기 아슬들은 델란 아스크리고 바른시은 놈 잘른 넘어가다 알근 도랑고르비 쉽디 알시자 미워버 차스 차강 울기 울글득슨 라마 샤스트르 놈미그잘하르 홀린자미우와 월신레구 두분더르 월대역글탕 월신우여스 우서갓은 울그리겐무여 람람테 타르시미 나베슬라르 지테 람임슈 오월 람테 타르시미 웅테구그 세갈라마 이쯤박도 하이숭레 칸드구노 이여 두바슬라미임쇼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미기 잘할 응옷 가린 위소 뜨은 뜨거리 끝선이 바로 뒤부지 춥불색 흥가지리 도로둑니 흘러 시시주 시양 증거 시허니 당화되어 증거 시허연없이 홀뜰렌 털랑은 잠녀 원나 특승 늙은 물가 옷은들은 털호염쇼 월도잠다 모토염쇼 월간들때 남이 내자 털이 월릉 옛토염쇼 암가 아지란 조가 택라 알하그스그 대부리 그득신 앙한나산 유로시발제 아구역그 남이기 아른두른 아자한 아스무스득 놈이 잘살 여보 특승임쇼 쩌을 남인 다굴락승 보라바 이함나라 볼로스 보라바 이허 언치룩지쇼 함긴 도로 놀러 특승 역십 제 무심 박사래 일디 송풍을 흘러 순다신을 철다 제 박대세 흥가지리기 우저 등불 들뜨 바지로 엽득이면 바지대로만 달아 등불 엘가지로 엽득이면 운두루 올린 우주로 우찌고 끝을 가르뜨기 뭐 웅태짐신 우주 턱을 웃기 소가 뒤뜨기 뭐 보름 놀란 짐신 우주를 봄비 소가 널뜨기 뭐 복숭 깨질 지라 쪽을 청등이 가스톨라가 흔들었으니고 집수벌과 스포트를 응원 흘러 들리며 바스톡 내리니 햇담에 흘러 징구방아를 들더라 저 개구내구 이기 틈이 두루불 회 샤허신 그
흰도 셔르락시 흘지 물금물대 돈다스 얼짝스이마 운우무뚜락 오지라하사는 문바속지 털물대 돈단 기운의 위신 이지터디 훈내막이 제가 냄들지스이마 포인투람 뚜롤득승다스 포르네블리 오지 빠르군족들 남자 사르발와소 탕스기 셰뽈 튼티해기여빠 Хоёрдуу гар шеп болвосо хоншор бахан үндэр юм хоёр чихэн божгэ юм ходоод гэсэн Луис юм Унжусын хари юм үдрийн ажилда ясын шим өнгөрөх бахан үдрсэн шим Чох тогот хэн аа бэлтээгээд хари чихсэн шим үү төрөө жолын тосоон ууж байгаа нөхтөр чихсэн шим үү төр Чаагва сандра дорроодр бол сэнжин сэнжин алахдаг юм аа сэнжигчдаг жангтай юм аа сэний үжгөл дурддаг юм аа шамшигчдаг жангтай юм аа Шэшнэд гэдэг нь таараа тгсэн болохоор сэмүрийг олхор тэгнэ мэйдэ баргүй шарын